다달코 게로 삼지량 다케를 낙차만의 비록도 산디코 빌라네란 기나오라 낙차레만의 비록도 달로라이바토 시리시타자네 마슬라이바토 라마자네 Alilogabasuni devoy baba masloy bato ramzanyoy. Ngatila garma diye bante baba majere ma